0: 마 몬즈 마나 가수에서 아울라서 그즈크로 트림바 그룹 시검나 여배 시마 가자 달라 검나 사디 아우더니 차토 가나 이 캐메르노 가나 나지라 스타나 둑소 시마 가자 달라 응글라마로 마나즈나 클라 납트닐레와의 바로 올로노마 가수에 몬짐바 글로바레 몬짐바 암사드 저로 카지로 가자인 예나과 아오 그마 아와르와진 응글라마로 lamar denga war kalaksana dai awdo ne tidya sandanare awdo ne shiro multinational joint tax force in buroima soja askara larda doni saru sarda suruna niger chad cameroon nigeria duk sok walta garamin laro nafsa chikumoy sotutu hutu doni kuma kazi ambunduwa de moto ngai kare gozna so awla so sata la warzen kare amala ndal tusu awla so ar dukso bar triro lanuma apima lamar kasu ya lamar jirin kulle apima kujiro wajimba
1: bayan duni Abubakar Muhammad kare to sunna ma Allah dirune press kam de tamtamman inda kunozin adire kishi so duni lokta halin.